0: 미쳐리야. 집에 인솔은 바른 브루드.
1: 브루드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